누이가 왔지 끼 나도 뜨이가 왔지 뜨이 싹뜨 시바니 뜨이 아이간 뜨게 안 뜨이 나 스위치 왔지 뜨이 나스 템보 굿지야 본 굿상 상어 흡니 이스바 젤레치 스보 앙푸노 무뉴 문지 앙보나 웨나 웨 리오피가 릴로 수고 응석로보라 웨나 베임 오파모 웬 까녜스 카냐 오글랑 오첼라 노마 유메니 솔리엘이 산바산 방찔레라 가숨 Bacela kakumala Bacela lakazungu Bacela nakashana Bacela ngobisiko Benzela umfana na Ngayicelela ke mina.